0: 최단 시리지 내림 공 반대 사제베 트진 더디 도지 장 침부초네 그린 재나외 손주 신년도 쉬스마진 남바초라 제사 민마르키 차진키 비밀 내림카 안년도 슈주탕 기린기 비밀 내림 티에나 토마르 니마 조갈라네 초두나외 비밀 남라 신윤탕 고급 단염 쪼고바 테니 하장키 개침부 임베고 담주 신년도 슈기
1: 적부리 비밀 토로 간기 맨룹 조강이 참티 뜻들 슈지랑 찹지 Lungtin Legongi, Unlegend Langi, Kugop Sambu Namba, Tuchi Shuduin. Tarin Lungtin Gugup de Gije, near Shuya Zuni, Anni, Manazo Pimeto, Lovjung Gube Gorin. Near some Juchan and Shubine, Ketchin between Zenjigdo. Pamela, Anni, give up home machine, Nangamo Dang, Tingdin Nigi, Shuya Pisons of a Ship Gube, Juzin, Carriage Shuna. Tingsan Tizu like Giji Tim Lugi Tone, give up home ni, Chueda, Sidin, Chongden. 바주 킨토 소견 속 레가 가린 이나야 톱단 직종 요리 다 다음 날씨 만나지 아니 남바산제베 최기 양탑에 따위 찬이경 기법문이가 대화 되보다 동해 매대베 선배 안 도시 켰단데 직벌이 분명히 랑이 기만의 쉬비네 야 아니 소세 톱단 대체 최토보다 랑이 기 심고 리베 매체 좋아다 미규 대 소세 죽토바나 고야지리 라니게 에네 톱단다 미기 주베 니버고나 소세 톱단다 레든 제적이 골라 냠뇽다 네토키 또바시 고난기리 소세 톱단다 미기 주베 닝톱다 니버고나 페밀라 니에바투 나다타 텐상기 신유 피순 쪽베시 고야디 니슈 먹읍치리샤 드제 송자 페밀라 신유 피순 쪽베지 고나 루스닝베 슈긴레 추메 엔 페메기 롭종기 개긴 숨 니바도 세나마 두고리 콘드니 개긴 슈야디 긴레 개긴 당보 페메기 눈에 와키메이 니에 타잔 레가다 추구세 소종 지야 제 마토 아니 개컵기 우티다 추시기 우티 이잔 레가 총대 빼줘 속 아니 가쇼레 칠레라 제스 마리 선배 소소스 뽑아 충충 제 냠아부치 랑이기 랑이라 캐도 세븐 레로티 원아즈 페메기네 세토가지 나로나 개긴 이번에 아니 포모 소조 난킹기다 진진 파만 얘기면에 아니 랑기 샤타 찍레 치베 투 포모니기 나네 풀라 조송 카제 치네 엔 랍자타 나와타 포모라 조송 고마고바 아니 마시바 데 페모리 딜로종 데제 카르 가르쥬 제마니 아니 생긴 남을 따야레 손에 안 두고 보면 일 잠정다 시간 맞아 왜 아니 니랭기 도시다 두삼시다 닝베 가자 데 아 니버도 돈나로나 슈디니 개긴 숨바 아니 만나서 뱀에서 찰롱 중세 쿠유다 지속이면에 뱀에게 아니 주식 우리다 유롱다 긴장이 주진 제야데 탱산 등년당 텐데기 딱세리 꼬미야 엔지도 닝베 나자리 메버서 나로나 다자야 아니 뱀에기리글라 롭존나웨 룩세 대삼 요마리 뱀에 대서 러시아 롭자치 데네 롭자유 나알데 제마니 교계 수그리 세넨 쇼겐나니 탑 하장 교부리 섬기두 미 럭주 고야다 미 왕유 켜 먹어봐시 뱀에 랑니깅은에 아니 난투베 뉴바다 힌두 고비레 테메나 아니 베메라 지조기 문에야 통중 체시 드론 산니기 아니 나자 산니 탐지 싸워내 메버시 완한제 소나고리 대신 완주 베메기 리글라 취시 총례 빠주 속 간지 테란 롭종 단 신유 양타버시 끝난 게 유나 대 베메 랑니기 심슈다 베전 집이 되네 죽토야지 싸워내 말에 삼기도 교재 가르래 쉬나 완주 창매 매스키부식 종마총 자완람도 용마용 롭정설라 두브제 약보식 유메 세야티 라나 소소타 양나 랑이다 아니 제외 파마뿐다 톡포모 소 지속 쾌용기 나타세다 아니 겹교 퉁긴 유메레 하자 랄레버식리 빼나 문장 고조 덤베 민육 양타바식 퉁발라 통만 유공 뭐기 사베 내가 기 유튜 랑신 살류 트셔 속 규긴 좀 벌레 아니 원장 장기 누구식 총바마도 사변 집에 누구 총 미투베 배신 세마 남들레 교초벌레 대기와 제소박과 가인바 전신라니 미대치 팬이 정신인바 주 제송받다지 배된 대신도 완주 배밀라 가지고 배밀남라 아니 신기 제 이제식 그야라 배밀 장니기면은 교험에 배닝도부터 배밀기 진진 파마기면은 니링 매베 아니 쓰다 안 배미 라니 드세 개컵다 지속이면에 기버 풀에 아니 학배 쓰지 매나야 마타슬란 포모 타 잔냠기 쓰지다 갑줄 튕긴 고주다 안 믹세기 로종다 조어예 벨레든 칼라 그것다 등남난 주디 하장 개 준비시 마랑은에 통고도 신야 아니 완주 배미 남기 자랑스스 르슨기 강연다 동야 티 라니겐 세부 키나야데 개침부치리 가인이시나 안즈 페미나 미럽네 미럽 추구서 좀다 타잔 내가 미 여부 제벌레 그급 셴 메바 가지레 다가 나신 텐데 지속이 나도

0: pöshe shik sen tu pshe he. Tiren ki nga zo pimi lerim nipa te nang, pema siki la ne chokdo nang we, chokgo poma cho topdan ki kwa la tamcho shinyan do shu shin.
1: Tiren gyune, zangyong di gelgab pimo chi nang du, poma cho tanyam timtang ki nga ne, shun lopchong chagyu yi tiyogab sangpo tegi me jing, lakba du topchen gyagab jing, gyaga gi nang peyel chewe chokgo poma yin jing, nang le gi rik tang, lakshe ri jang ju de, jo gyu tsam le, temin shiyan lopchong, Kangle shite de sosyo mirik tang gyakab ki to shabde drupto dab ki bezun te zang ki chagi me tab rangi gyakab te shin chi gyakab yartun shin tsui namdu gemi tube kani te shin teta shebe toni uda nga de chongse kadu yobe tsukba khan te shin toda pama jene chugu pumo inyo chola danyam timdang ki toni kanji shinyo lopjong ki kogab sangbo 주연이 하장기 개가 첨부 차기 예배 꼴소 도두식 휴바이나 지단 개가 똑친 개가 대신 녹조 개가 신카다 민자와 투구 부모 인세 지소 기능 신유 녹종 단염 대비 미유 생기 메바 텐자리 영경 탱갑 잠린지 그와 첨부 두신바 텔레 때니 개가 의슝기 고잡스 고 산여 시슝기 카냐 투구 부모소 간지 신기 톱당 자냠 진정기 토니 로저 체다 총송기나 기니 초바 마세 로저 텐삼 슝기 레군카다 맹강다 소 소자 소기나 레셰도 고샤 자미수 여바레 자비 갸갑 갸갑 디신 만수의 갸갑 최슈식 인두 켈데 부모 순자실라 신연다 학삼 전단체 된세 랑기 갸갑 대 우디 자조베 톱당 차장 여바 문제 인신 손에 최슈니 Ushundangade Shunsone, Chugu Pumon Namsu, Shio Lobjon Danyam, Tintang, Yontasu, Pumo Chiyongla, Lobjon Dang Sori, Lashe Damin Nasu, Changui, Kokap, Sam, Topdang Nangu Shedagi Kene Chimboshi, Chagi Yobari, Madan Sawa Nemitawa, Gagar, Shune, Chugu Pumo Chila, Shio Lobjongi, Tugap Sambo, Nanda, Nangusu Yunang, Made Susu Tonsi Pel Chivena, Toda.

0: 이내즈 꿀리 소 때니 미족베 팀시 사된 수바 마도 지속이나 신유데 미남바다 지속 샵데 슈미소니 미유니토니 추구 니즈 꾸유 메베 꼴나 추구 부모소 신유럽종 데제 타랑기 개갑기 샵데 슈두기 여바소 기꼴 미튜니 탱갑 로니카 숙동농지카 사쇼카 되갈 담주 속이 람네 추구 부모소 단연 팀장 토네 럽종기 고갑 데제 팬도 개진 신보 여바 캬베 체나 추구 부모소 통중당 예즈 꾸규이 릭 니리스 뉴도 조와당 콘조 신영기 튜갑 상보 중기 팀시 따라 톱톱에 팬도 개선 첨부 예배 대대랑시 참에 툴라 작와 난게 채워시 주규인 됐을래
1: 단다 빼마치기 라네 비밀기 내림쿵 투구 부모처로 톱다 자념 꼬바 개치베 꼬아 땀주시 센트부시 표시에 가인여도 주신